good, take one. 꿈을 찾는 good, take two. 실현하는 good, take three. 우린 영화 같은 산속 가끔씩은 NG. 누구든 실수를 하고 고통도 받아 그대를 모르지만 그 아픔은